0: 소리 줄이야 트레인 소리는 말은 불구하
1: Prodo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